0: 하시니 그 내면 물론 잘나가죠. 인샬라 해군 비엔날에 가야
1: 돼.
0: 그러니까 나 오늘 사람도 괜찮은데 나이나 연시 알아봐봐. 나이 هذا الصوت لازم يخرج. لا مش مشاريع، لا قتل ولا إصابات.